얘들 무슨 나눠도 죽어는 미친 가지 원함군. 내 취향이 저렇게 되고 난 우리가 broken heart out there. So here's the request. It's the Leslie Elbow, the broken hearted.